0: 멀쩡해라! 멀쩡해라! 귀걸리! 귀걸리! 어디비 헛다 걸리! 달베시께 헛다 걸리!
1: 사회 밥이 아마 돌베나, 아마 돌베나. 어, 달베시 나, 달베시 베시 다카티 셔터.
2: 브란자, 아주 사회. 아니, 셔티 좀 하두시면, 멀쩡하이. 아, 또마, 집은 라트리 허에, 너말 새 셔틀 벗 걸리. 아, 어, 고마, 어, 어, 어, 에? 타이토, 타이토, 머지나, 머지나, 두미, 두미, 아마들, 프라한 마샬에 머지나, 도마케, 도마케, 기밥에, 프로스크리토 걸고, 아미다 베베 바치니, 아미, 아미 잔탐나, 아미 잔탐나, 이제 두미 도슈케 벗 걸리. 아지, 후세네 하스테 샤머톤 거래, 아미 아마, 바쇼나 푸르노 거래. 아랍달라, 두미요 샤만노노, 도마리 샤하여 다에, 머지나 말 프란 로카 고트.

나라라 와와 스리다 자샤야 다음라한디 에답길단 얏 까달은 따야디야 다람아디샤가 데비 마하수라남 루파이 아네카이 바후다트마무